몇 해가 지났지만 잊을 수가 없지.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본 그 단골집 잊고 살다 불현듯 며칠 전에 생각나 찾아가 보니 it was gone. 그곳엔 휴대폰 가게가 언제나 제자리였듯 들어섰더라. 구석벽에다 새겼던 너와 내 이름이 있을 곳엔 신제품을 광고하는 LED.

꿈이 전 재산이던 내 스무 살 런저리 지갑 속에 늘 가득해 한숨과 걱정이 술 한잔 짓게 생각나는 밤 잤던 그 포차에서 위로받던 젊은 날 오늘따라 생각나 차를 돌려내 한참 잊고 있어 내면 년식이나 시간 참 빨라 도착할 때가 되니 벌써 짐을 삼긴 해 저 건물 모퉁이를 돌아서면 그 자리인데 줄 지은 가로 수통 빈 벤치 몇 개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과 매끄럽게 정리된 보더 블럭 내게만 나선 저 풍경이 서 있었지 내 추억을 밟고서 영원한 건 없기에 언젠가는 나 역시 무심한 세월에 저편에서 서서히 먼지 덮여가겠지

언젠가 희주를 만나면 해주려던 말이 있다. 내가 그동안 거짓눈물과 변명의 눈물에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그래서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위해 울어주고 내가 잠든 사이에 나를 지켜봐주던 순간이 내게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